0: 안네 울론 울론
1: 야드 안노 수아르 소노 아라옵 라옵 ciri di kandang jagat kelerup di samping ini.